0: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유인지
1: Danes najnovejše na Radio Salon.
2: Že jutri uspešnica na glasbenih lestvicah.
1: Ker mi ustvarjamo glasbene uspešnice. Hashtag mi smo Salomon.